7월 18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방금 함께 나눴던 찬양은 김도현의 예수 예수 함께 했고요.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원한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어플의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0084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많이 받으실 준비 다 되셨죠?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이 변찮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0: 드라마 스페셜.
1: 찬양의 바람 솔솔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 여름이요. 여러분께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142님, 샬롬, 주말 아침 찬양과 함께 하루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라디오로는 늘 청취하는데요. 앱 설치해서 듣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2142님, 너무 지혜롭게 이 극동방송을 즐기고 계시네요. 극동방송 끊기지 않고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늘 내 옆에 두는 방법. 극동방송을 앱으로 청취하시는 거예요. 휴대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언제든 끊기지 않고 이 무료 채팅방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 이 극동방송으로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찬양 듣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목적지에 다 도착했는데 어떡하죠?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앱 설치하시면요 언제 어디서든 걸으면서 들으세요.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 열어주셨는데 2142님 또 오늘 너무너무 샬롬 평안 가득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도 오늘의 토요일 샬롬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과 함께 하실까요?

는 꽃이야 찬양 신청합니다. 안다빈, 안형빈, 박예은 저희 자녀들도요 예배 자리에 꼭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다빈님 또 안형민님 우리 박예은님 560님의 자녀분들 그저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이분들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 꼭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찬양 듣고요. 9507님의 신청 찬양까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까지 함께 할게요.

7월 18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자고 있는 나의 얼굴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는 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 이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각자의 때를 가지듯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풀려야 할 일이 풀리는 때가 오늘이라면 그 일이 꼭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소서. 성급한 마음에 주님의 때와 어긋나는 일

없게 하소서. 기다림도 때이니 기다림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소서.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게 하시고 일해야 할 때 일하게 하소서. 쉬어야 할 때 쉬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종일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손을 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제철에 맞게 설계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은 제일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열리지 않을 꽃망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제때 열릴 꽃을 기대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장 예쁘게 피워낼 꽃망울 같이 기다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제철에 제때에 하나님께서 피워내실 그 꽃을 같이 기다려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적과 같은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주말 주일 보내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내일 푸른 초장. 내일 푸른 초장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은혜 받았다. 우리 구원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실이죠. 사실인데 문제는 그 뒤에 뭔가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나 내게 와닿는 은혜는 너무도 가볍지 않은가? 기도가 형식화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면피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은 한 번 정도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곡식이 익어진 결과만 보는 거지 그 곡식이 익기까지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곡식이 열리기까지는 세 가지 3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람과 햇빛과 습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어쩌면 은혜도 그런 범주에서 생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무엇이든지 은혜, 은혜만 하는데 과연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고 있느냐. 찬양은 하지만 그 가사에 대한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내 영적인 공감을 형성하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은혜에 대한 지나친 익숙함이 결국 은혜를 가볍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될 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자 유대인들로부터 강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겨내라 참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경건성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두려움 이것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즉 그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통하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예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예배를 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무겁게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세월의 바람이나 파도로부터 우리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 땅이 꺼져도 땅과 함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 받았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미래 받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2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된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유행이 몰아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는요,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 값은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값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결코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유행에 따라 가볍게 흘러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치관도 그렇잖아요. 정체성도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다라는 우리 교회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 휩쓸려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러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이나 금이나 그 가치의 크기에 비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도무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판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예배만큼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권위 앞에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갖지 못한 걸 갖고 계신데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을 가집니다. 일반 불하고 다르거든요. 경외심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십니다. 신명기서 4장 24절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할 때 하나님 불로서 심판하시는 아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냐, 아니면은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아직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하냐,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신들이 경건할 수도 없고 신들이 우리에게 경건함으로 사랑을 준다면은 우리는 신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성과 사랑도 변할 것입니다. 어떤 그것은 방법이나 크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디 거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가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경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일찍이 여러분에게 설교 속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하여 예배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룩 속에 우리의 경건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증명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릇 속에, 이 그릇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내용물이 훼손돼 버립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릇 속에 경건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자는, 경건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자마자 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들은 신발을 다 벗깁니다. 신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뿐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자마자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는 모순투성이요 죄로 똘똘똘 뭉쳐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꽁 하고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포기하라고 주는 말씀인데 도리어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치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자 기뻐하는 마음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주여 떠나소서. 당신의 이러한 능력 앞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예배할 때 예배자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죽은 듯이 예배는 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도 아니고 예배는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듯이 듣는 자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자의 자세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이런 모습을 가지하는 거죠.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요. 준비된 자, 예비된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바늘에 밀려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제게는 그런 나름대로 철학이, 시간에 가는 철학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째깍째깍째깍 이 초바늘에 끌려서 학교를 간다든지, 초바늘에 끌려서 뭘 한다든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계를 내가 지배한다,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뭘 준비하는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올 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내 몸매옷도 잘 관리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기 위해서 3주 전에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은 토요일 날 팍 해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에게 따끈한 밥을 전해준다 그러는데, 저는요, 따끈한 밥보다는 숙성된 걸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투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루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 집 앞집 사람하고 식당 주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공감을 형성합니까? 그래서 3주 전에 작성된 설교를 제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의 공감을 형성하고 여러분과 제 사이의 간격을 줄여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도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예배 중에 예배 마치면 뭘 해야지, 아니면은 휴대폰 보고 시간 체크하고 있거나 마치는 즉시 가야지, 마음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면 그거는 경건성이 떨어진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죠. 형식이죠. 빈 껍데기. 가짜 그릇, 신령과 진정이라는 가짜 그릇을 들고 와서 페인트 칠 만한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을 담든지 상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의 예배 모범에 예배 중에 인사를 하지 말 것이며 고개를 돌리지 말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 목회자 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학교도 가기 전에 토요일 되면은 해가 지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도 그렇고. 아침 먹고 나면은 어머니가 하는 일은 광목을 펴놓고 거기에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다립니다. 아버님 거, 어머니 거 다 다리면은 어깨에 먼지 앉으면 안 되니까, 뭐 옷장이 변변치 않잖아요. 저희들은 벽장이 있었는데 이 벽장이 사하라 태풍 때 집이 2층인데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벽장문이, 내장문인데, 벽장이 큰 내장문인데 내장문이 반 정도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기둥이 돼버렸어요. 빠지질 않아요. 그거 빼면 집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창고를 쓰고 그냥 옷은 벽에 못 박아서 걸어놔요. 그러다 보면 먼지 묻으니까 이불 호청 어머니가 미싱질해서 어깨에 걸쳐놓는 거예요. 먼지 닿지 말으라고. 흰 고무신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 당시에 쌀을 대빡 팔아먹을 때입니다. 대빡. 그럼 한 대, 두 대 팔러 가면은 봉지에다가 쌀을 담아주면은 그 봉지를 모아뒀다가 거기다가 신발을 넣어서 한쪽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거 신고 주일날 가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인두 열은 5원짜리, 여러분 5원짜리 모르죠? 파란 돈 있어요. 요만한 거, 탑걸어져 있는 거. 그걸 인두질해서 하얀 창호지에 딱 쌉니다. 그리고는 밥풀이 워낙 귀하니까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요, 밥이 있는 밥그릇 끝을 문질면은요 끈적끈적 돼요. 그걸 딱 묻혀서 덮어서 그게 연보돈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준비합니다. 구시대 같습니까? 글쎄요, 구시대일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신령과 경건의 그릇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훼손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준비돼서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을 통회하며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요한처럼,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이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은혜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흠뻑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결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진정한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는 찬양대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모든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라는 공통적인 하나의 신령과 진정이란 그릇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흠뻑 내 자신을 담그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혹을 아십니다. 낙심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굶주림과 졸음과 피곤을 체험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시에 갖가지 요구를 해올 때 기분도 아시고요. 우리가 씩씩거리며 기도할 때 그분은 다 안다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벅차다고 투정을 부릴 때 그분은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고백하면 그분은 씩 웃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기나긴 나날의 단조로움과 권태로움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개척자이신 그분은 방탄조끼나 고무장갑이나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내가 사는 일상을 뚫고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드마리스의 음성으로 향기로운 찬송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하늘보다 높으시며 당신은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 보았는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아마도 지표면에서 적어도 9,000m 이상 떨어진 상공에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우주 탐사나 우주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라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뛰어난 우주 비행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한한 거리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광대하고 강렬하고 끈질기기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오영민 한보라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은혜. 향기로운 찬송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Right Where We Ar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신비로움과 광대함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무한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기로운 찬송 끝으로 홀리원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는데요.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고등학생과 청년부는 강원도로, 충청도로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고요. 유치부, 초등부도 교회에서 1박하며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다네요. 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매일 교회 가는 즐거움도 컸고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성경 속의 위인들의 얘기들, 또 교회에서 나누는 간식과 점심에 먹던 비빔국수는 지금도 입맛을 돌게 만듭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새벽 예배까지 있었어요. 눈 비비고 일어나 졸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며 불렀던 찬송은 지금도 어린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꼭 체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가장 훌륭한 경험으로 남을 테니까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타버나클 과이어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씨의 찬양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80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무더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2545님, 이번 주 퀴즈처럼 상한 갈대로 있었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갔던 무교이고 아버지가 무당인 집안에서 자란 저희 회사 팀원이 극동방송 목사님을 통해 영접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몇 년을 출퇴근 함께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며 조바심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부디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아버지가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우사오님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네요. 아, 수고하셨어요. 7028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 사명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3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6471님, 오늘도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드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주님은 늘 도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8537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다립니다. 아멘. 4648님, 네, 이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3289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여름 사역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3289님, 네, 여름 사역 성공적으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8531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어요. 제 자신은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 꿈을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린답니다. 아멘. 2021님, 주님, 밤 사경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밤 사경, 이제 새벽이 가깝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환해집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인인 호레이션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인물이죠. 이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 정책으로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에 강적들을 연파하며 영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분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항상 영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1770년도에 벌인 르코시마 전쟁 때는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1789년도 빈센트 전투에서는 한쪽 팔을 잃는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대 최강의 함대였던 프랑스 에스파냐 함대를 대파하며 영국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영광의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격렬한 전투 속에서 넬슨 제독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에만 집중했었는데요. 적의 저격을 당해 쓰러졌을 때 부축하던 부관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말은 아군의 전황은 어떠한가였다고 합니다. 우리 편이 이기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제독은 마지막 유언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후회가 아닌 감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죠.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에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0: 엄마 스페셜.
1: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둥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7933님,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영덕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러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잘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164님, 충남 예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모두 모두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0871님, 체력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극동에 감사하는 이유는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살던 제가 이제는 제법 잘 앉아있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들으면서 정말 기쁩니다 하셨어요. 5216님, 서머 스페셜 기간 찬송과 필사와 묵상을 더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아멘. 4797님, 더워서 강아지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더워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에 읽으세요. 4127님, 지금 중독과 우울증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011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3778님, 88세 친정어머님을 주간보호센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방송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죠.

피난처와 방패 되시는 주 하나님, 모든 죄를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 깨끗케 하시고 갈 길을 가르치며 눈여겨보시어 때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홍수가 거세게 밀어닥쳐도 결코 제게 미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무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악인에게는 심한 고통이 따르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저를 온전히 감싸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른 삶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언제나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벌써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7월 말 8월 휴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또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요? 좋은 여행지일까요? 시원한 바다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을 넘어 지친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쉼입니다. 휴가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로 하나님 안에 쉼을 갖는 시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7월도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누군가는 오늘의 일터를 지키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누군가는 병상을 지키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쉼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아멘이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진정한 쉼을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또 쉼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계전망대 여름철 특별방송 서머 스페셜로 풍성한 찬양들 함께했습니다. 날은 습하고 덥지만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시원하게 보내는 여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계전망대 저는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방학철입니다. 이미 7월 초에 일찌감치 방학을 한 초등학교도 있었죠. 하하 호호 웃어대는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과 때론 티격태격 수많은 조잘거림이 어쩌면 그리움

추억의 한 장으로 넘겨지는 순간입니다. 문득 어떤 손편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랜 세월 문방구로 운영하던 노부부가 형편상 폐업을 하며 손을 얻고 꼭 눌러쓴 편지 글을 문에 붙이셨어요. 종이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빼고 기적고는 수십 년을 마주치던 아이들에게 사랑했노라,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는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 따뜻하죠. 배려와 다독임, 세상의 향기와 빛이 되죠.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570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유학 중인 딸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네, 5703님. 여러분들 그 자녀 키우다 보면 그 어떠세요? 그 대학 그 입시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

합격해야 될 텐데 그 마음 졸이던 순간들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할 때 참 마음 간절해지죠. 이제 이 따님은 지금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졸업 후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업 후에 하나님 안에서 좀 귀하게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그 한참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역시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스럽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역시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주님께 맡기고 행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생겨나는 세상에 좀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지럽고요. 예나 지금이나 참 공평치 않았습니다. 그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인생도 이뤄갈 수 있죠. 다시 기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5703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따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강중현님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먼저 듣고요. 이어서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너는 꽃이야 함께 듣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권사님이 이 특송을 하시다가 그만 보기며 멈춥니다. 성도님들 우레 같은 박수로 응원했어요. 남편 사별하시고 두 자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러나 믿음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신 권사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시는데 눈물 짓는 성도님들 온통 저 천국 바라보며 은혜가 가득하네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는 참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의 시간 아주 귀하고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현준 감독님, 박현준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셨는데요.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평생 오페라에 묻혀 오페라와 함께 살았고요. 성악가 테너이자 오페라 연출자이기도 하고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29회를 연출하고 감독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오페라 무대에서는 노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택하심으로 또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현준 목사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재능을 멀티로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페라를 위해서 한평생 달려오셨네요. 테너이신데 감독까지 연출까지 하시게 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제가 유럽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서 공부할 때 특별하게 특출나게 어디 가나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공부할 당시 89년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의 오페라

0: 입장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네,
1: 동양인도 별로 많지도 않고.
0: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오페라를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왔죠. 지금 이제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유럽에 많은데요. 어딜 가나 학교, 보통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학위를 따기 위해서 국립음악원에 들어가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지만 특별한 1등, 만점. 당신은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아닌데, 와.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아닌데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1: 네.
0: 무대로 가라.
1: 네.
0: 그러면서 뭐 야단을 치는 선생들도 있었어요.
1: 네.
0: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일들인데. 근데 보통 유학생들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제 앞에서는 가능하게 많이
1: 네.
0: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젊은 날을 거의 이태리에서 저의 열정과 젊음을 바쳐서 오직 오페라를 위해서 공부했던 시절이었죠.
1: 네. 그러면은 성악가로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연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0: 사실은 후회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성악가로 테너로
1: 네.
0: 그냥 살았다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1: 네.
0: 그랬을 텐데 오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유럽이나 이런 이 오페라 시장 극장들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나 저렇게 오페라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악가로 살아남는 게 더 좋고 성악가로 계속 활동하는 게 더 좋았었는데 어려운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1: 네.
0: 이제 오페라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지도 지금 30년이 됐는데 힘든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1: 어마어마하겠죠.
0: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1: 들어가는 인원들
0: 뭐 수백 명에서
1: 네.
0: 많게는 뭐 1,000명이 넘는
1: 네.
0: 인원들을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오케스트라, 합창
1: 종합예술
0: 그걸 다 제작자로서 그 눈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과감함도 있어야
1: 네.
0: 되고
1: 어떻게 보면 승부수도 던져야 되고
0: 네, 승부사 네. 기질도 있어야
1: 네.
0: 되고 근데 제가 개인이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오페라를 이렇게 29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때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 길이 열리고 일반 사람들은
1: 할렐루야.
0: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축복이.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100억이라는 오페라의 100억. 그 당시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한 4억쯤 할
1: 네.
0: 때예요. 100억짜리 오페라를 한 거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작비가 투여된
1: 네.
0: 그런 오페라를 하게 됐는데 용감하고 무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적 자금을 단 뭐 만 원도 주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식한 믿음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1: 와.
0: 그 상암의 투란도트는 지금도 전 세계의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1: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네.
1: 기적의 연이은 스토리네요.
0: 그럼요.
1: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게 성악가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종합예술인 대작 오페라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독님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감독님은 고생은 정말 엄청나게 하셨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 중간에 뭐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이런 아주 유명한 오페라들을 많이
1: 네.
0: 했었는데 월드컵 때 투란도트라는 오페라가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오페라에
1: 네.
0: 우리나라 오페라 불모지에.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제는 저의 시대가 열렸구나. 모두 꼼짝 마라. 이제는. 근데 그때 교만함이 또 고난으로 시작이 됐다.
1: 네.
0: 그러니까 주셨다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비방과 없는 얘기들을 막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에 12만 명의 관객이 오페라에 동원이 되고 하루에 4만 명씩 그 성공한 오페라가 수십억이 남았어요. 이윤이. 근데 제가 무슨 출연료를 안 줬다는 둥 뭘 안 줬다는
1: 네.
0: 이상한 얘기들로 비방을 하고 안타까운 우리나라

0: 느껴져야 할 문화예요.
1: 네.
0: 잘 내면 비방하고 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좋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을 가라앉히시는 무겁게 하셔서 네. 다시 땅 아래로 네. 땅에 앉게 하시는 네. 그러한 역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1: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그 터널을 지나오셨겠어요.
0: 그때는 괜찮았어요.
1: 네.
0: 어찌됐건 뭐 시기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심에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서 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오고 항상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솔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의식 가운데 아마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요. 중학생이 뭐를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올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1: 할렐루야
0: 혀가 확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까지도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남아있고 아주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되신 것도 그런 또 연결이었을까요?
0: 저의 고난은 주로 비방. 제가 그때가 30대 중반부터 42살.
1: 네.
0: 이때 제가 엄청난 작품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1: 전성기가 왔을 때. 예.
0: 전 세계에 뭐 중국의 장이모 감독부터 전 세계에 뭐 이태리 유럽의 전 최고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오페라 가수들을 다 불러서 오페라를 했는데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얘기를 간증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이태리로 날아가서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피렌체 극장이에요. 피렌체 극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주빈 메타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태리 피렌체 극장에서 오페라 트란도트를 하는데 트란도트가 중국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1997년, 8년 얘기인데 우리 피렌체 극장 토란도트에 이 중국 얘기인데 중국 연출가를 한번 써보자.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공산화가 이제 깨서 정말 오페라라고는 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1: 아예 생소한.
0: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연출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장이모라는 감독이 붉은 수수밭으로 아카데미상 연출상을 받아요.
1: 네.
0: 이태리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가 영화감독이에요. 프랑코 제페렐리라는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영화 오텔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걸 다 연출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태리에서 이 사람이 연출한 것들이 3, 40년 동안 계속 공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연출가를 장이모를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장이모가 첫 대답이 오페라를 모른다.
1: 네.
0: 근데 이태리의 창조적인 성향, 이 사람들이 네 생각만 얘기해다.
1: 네.
0: 그게 이 버전의 토란도트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피렌체 극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냐면, 그럼 이거 중국에서 하자. 근데 중국의 오페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 전혀
0: 형성조차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디서 할까? 자금성에서 이태리 사람들이 오페라 토란도트를 기획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00불을 해요. 98년도에. 하루에 11,000명 정도의 관객이 열흘 이상을 하는데 매진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이게 해외 탑픽에 나와요. 그 당시 해외 탑픽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봐요. 또 한국은 이게 왜 안 되지?
1: 네.
0: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품고 있다가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매년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대관이 안 돼요. 좌절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꿈꾸고 있던 야외 오페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자금성에서 그 오페라를 한 피렌체 극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0: 이런 사람인데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공천 뭐 네. 문화부도 아니고
1: 용감하게
0: 용감하게 만나서 얘기를 쭉 듣더니 수긍을 해요.
1: 네.
0: 그러더니 어디서 할 거냐? 니네 자금성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자금성 같은 거를 도르미문 만들어 세트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피렌체 극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왜 없니? 그랬더니 세트는 자금성이고 그리고 의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기들이 저작권이 있는데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왜 그게 중국에 있느냐? 의상비를 내고 중국에 제작을 맡겼는데 중국에서 의상을 다 만들고 피렌체 극장에서 돌려달라 이랬더니 공연 후에 돌려달라 그랬더니 돈을 더 내라 그랬대요.
1: 네.
0: 그래서 보냈대요. 그래도 또 돈을 더 달라. 세 번을 그러길래 당신들 가지세요 이랬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장애물을 만나보라. 그래서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장애물을 만나러 갑니다. 중국에 무슨 호텔 커피숍에 있는데 장애물 안 나고 비서하고 집행연출 수석 부연출이 나와요. 그래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와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가. 그럼 또 걔네들이 나와요. 장애물은 안 나오고. 그러기를 7번.
1: 네.
0: 7번째 장애모가 나타나더라고.
1: 네.
0: 커피숍에 있는데 멀리서 장애모가 네. 오는 거예요.
1: 네.
0: 머리가 좀 빡빡머리에다가 네. 키가 커요.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아 이거 진짜네 그러더라고 그 사람.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MOU를 맺는데 제가 무슨 조건을 거냐면 내가 총감독인데 연출자하고 오페라는 연출과 음악으로 나뉘는데 내 시스템 아래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좋다. 하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릇이 커요. 그래서 제 통제를 받으면서 그 토란도트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 이게 의지와 지혜와 이걸 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게 이루어지며
1: 할렐루야.
0: 그 토란도트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매진이 됩니다.
1: 네.
0: 표가 100억 이상이 팔리고
1: 네.
0: 그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2003년도에.
1: 뮤지컬.
0: 예. 그때 링크, 티켓 링크 파크에서 붙었는데 토란도트가 오페라 유령을 눌러요.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토란도트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전 출연진을 데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4만 명의 관객이 이 무대를 찍기 위해서 빛이 바짝바짝바짝 그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네. 장관인데
1: 4천 명이 앉아있는 것도 장관인데
0: 4만 명
1: 4만 명이 앉아있는 것도 장관인데
0: 사진을 찍는데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고
1: 네.
0: 축구장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1: 네.
0: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1: 와.
0: 하나님의 역사예요.
1: 와. 지금은 대한민국의 K-콘텐츠가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고요. 배경에는 이렇게 고생하신 많은 문화인들, 우리 박현준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용기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K-콘텐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도움이 됐겠죠.
1: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네.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시면서 어려움도 성공도 환희도 다 함께해 주셨잖아요. 감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 이후에 20년 정도 되죠. 이제 평탄하게 활동하고 노래하고 대학에 강의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5번의 투란도트를 해요. 우리나라 네. 오페라 역사상 제일 큰 장기 공연을 또 합니다.
1: 전무후무할 네.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묻으려고 그래요.
1: 네.
0: 기득권 네. 세력에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가 찬양하고 오페라하고 콘서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2023년에 20년 만에 투자자가 토란도트를 다시 하시죠. 이래가지고 또 시작이 돼요.
1: 네.
0: 150억 이상 드는데 그랬더니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오페라가 투자를 받는 거는 보통 예술연당 오페라가 5억 미만이 듭니다. 국립은 좀 다르지만 제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0: 새벽 기도를.
1: 네.
0: 1년, 어떤 때는 100일, 이렇게 작정, 40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인생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게 하소서. 또 그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했지, 제가 드는 게 없네요. 제가 60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 네.
0: 서원을 해요. 그래서 23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만 60에.
1: 네.
0: 제가 한신대 교수를 할 때 시작을 해요. 대학원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휴학 따고 뭐 이러다가 총신 쪽에서 안수를 받아요. 한 5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1: 할렐루야.
0: 그 신학과 교수님,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또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고 교수님 오셨으니까 거꾸로 인사를 받기도 하는데, 5년 만에 이제 60에 안수를 받아요.
1: 네.
0: 그 이유는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23년에 안수를 받자마자 투란도트를 150억짜리를 투자하겠다고 44억의 기본적인 투자 계약서를 저한테 맺으면서 투란도트를 또 시작을 해요. 그런 큰 작품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벽 기도를 2년을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서 해요. 근데 수건을 제가 세 장을 가져와. 하얀 수건을. 네. 왠지 아세요? 눈물이. 콧물이 한강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다 닦아야 돼. 하나님, 이번 작품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나 보다.
1: 네.
0: 그랬대요. 왜 저렇게 우는지.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네. 쏟아져요. 뇌를 잃어요.
1: 네.
0: 그렇게 2년을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엎어져요. 투자자가 철회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접고 마지막으로 이태리 가서 여행을 하면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요.
1: 네.
0: 그래서 10억을 넣어줘요. 제 통장에. 10억이 시드머니는 되니까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오페라의 최고들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도밍고부터 시작해서 뭐 호세쿠라
1: 네.
0: 1등이라는 사람들이 다 와요. 세계 최고의 극장 스칼라도 안 되고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도 이렇게 많은 1등들만 하는 오페라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티켓이 20억 30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구나. 근데 그때 계엄을 딱 선포를 네. 합니다. 공연 2주 전에.
1: 네.
0: 티켓이 끊겨요. 반환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거기다가 네. 무한의 비행기가 떨어져요.
1: 네.
0: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무대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1: 네.
0: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욕심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서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제가 무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솔로몬의 궁 똑같이 만들어.
1: 네.
0: 황금 황소, 황금의 궁.
1: 네.
0: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연이 흥행에 실패를 해요.
1: 네.
0: 근데 불과 2년 전 얘기인데 작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작품은 세계 최고로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네. 나고 근데 그 무대를 큰 무대를 무대의 길이가 80m에서 길이가 높이가 코엑스에 50m 정도 35m 이렇게 세웠는데 무대를 만들 때부터 무대 스태프들이 담합을 해요. 스태프들이 네. 싸우고 네. 말 안 듣고 그 큰 무대에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 네.
0: 사탄의 역사가 느껴져요.
1: 네.
0: 이 흥행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출연료 내라. 이거 안 내면 무대 안 올라가겠다. 공연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1: 네.
0: 이게 저의 생각만이었습니까?
1: 네.
0: 제가 2년에 저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삐져가지고 공연 이후 한 1년을 기도를 안 했어요.
1: 네. 마음에 상심이 되셔서.
0: 도대체 제가 왜 뭐를 잘못했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목사로서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제가 어디 가나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들을 네.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너의 것을 다 없애겠다.
1: 네.
0: 온전히 너만 남아있는 너를 내가 쓰겠다. 그런 응답이 아멘. 왔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전부 다 승소하게 하세요.
1: 와.
0: 거의 다 끝났어요.
1: 네.
0: 그리고 투란투란하면서 생긴 법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산이 되면서 일부 뭐 한 30% 정도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대로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이 파산되면서 저의 모든 부채는 사라져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주식, 제가 가진 집 팔아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저에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제.
1: 네.
0: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건가?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달란트, 찬양, 재능, 이거는 무엇인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가? 또 하나,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작품이 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끝나면은 저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선교지까지 정해놔요. 케냐예요.
1: 네.
0: 케냐에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가 성악과 선배, 한양대학교 선배 이태리에서도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LA에 갔다가 모든 음악 활동을 접고 케냐에 가서 지금 17년째 계시는데 거기에 교회를 만들고 정부에 허가가 난 음악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임파선과 이쪽에 암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제가 좀 이어갔으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 전에 이미 공연이 끝나면 저는 케냐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케냐에서는 자꾸 저보고 오라 그래요. 거기서는 점심에 1500명의 어린이들한테 점심을 주고 찬양의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국립음악원 비슷한 음악원을 만드는데 100명의 학생들한테 찬양을 가르쳐요. 정말 제가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했었어요.
1: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0: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생명을 드렸어요.
1: 네.
0: 생명을 드리기를 뭐 하나님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1: 아멘.
0: 저에게 아멘. 임하소서.
1: 아멘.
0: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1: 네.
0: 그래서 저의 열려지는 길대로 물론 제가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고난의 길에 있지만 편안해요. 잘 지내고 그다음에 잘 살고 있고
1: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감독님처럼 정말 한평생 열심히 달려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시간대보다 인터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0: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 틀림없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제가 이번에 도란노하고 책을 하나 써요.
1: 네.
0: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1: 아, 네. 간절합니다.
0: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목이고요.
1: 네.
0: 저는 찬양설교 간증을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럴 겁니다.
1: 아멘.
0: 그리고 제 책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1: 네. 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두란노에서 10월 달에 네. 나온다고 하니까요.
0: 네.
1: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감독님의 길을 또 아름답게 하나님만의 생각으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를 선물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멋지게 써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콘텐츠가 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감독님이 더 바빠지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감독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도 응원합니다. 감독님.
0: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시간 관계로 정말 두 편은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0: 할 얘기가 많은데
1: 네.
0: 또 뭐 이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1: 네. 책이 나오면 우리 감독님 한번 또 모시고.
0: 네, 그러시죠.
1: 또 책 얘기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1: 네네네.
0: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석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투란토토를 29년, 29회 동안 연출하신 거죠?
1: 연출.
0: 네. 네. 29번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박현준 감독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 없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봉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고 영화 제작자였고 항공산업의 선구자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투기를 이제 비행기로 만드는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항공기 그 기초산업을 저버리 놓았는데, 죽기 전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말년에 극심한 결벽증과 강박증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아주 외롭게 그는 살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는데, 가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다 빌려가지고 커튼 다 내리고 불을 끄고 밖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면만 해야

들어가서 그분의 신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4월 5일 멕시코 아카폴코라는 곳에 가서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물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 있는 병원으로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화려한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은 죽기 전에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반복하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죄도 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제가 연대 다닐 때 연세대학교 관악단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이 강릉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시민들을 위한 연주를 해갖고 그들이 와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들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요관에 돌아와서 밤새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 안 마신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녁 다들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술을 마셔도 마셔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큰 이 항아리 같은 독 같은데 그냥 잔뜩 막걸리 담아놓고 밤새 마시는데 음악을 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밤새 술을 안 마시지. 예수님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서. 그렇게 박수갈채 받고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서 몇 달 연습한 걸 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밤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제가 그 연주회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악기를 하지 않고 저는 제 길로 갔습니다만은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월 9일자 뉴스에 다 나온 얘기로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가짜 처방전을 써가지고 호의 처방전을 써서 4,300장 이상의 호의 처방전을 써가지고 마약류를 12만여 정을 유통을 했어요. 자기들도 일부 그 마약류 약을 먹고. 여러분 강남에 피부과 의사는 돈 잘 벌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겁니다. 강남에 돈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의사가 가짜 처방전에서 만든 가져온 그 약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12만 여정을 갖다 뿌렸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마약도 프로포폴도 우리의 삶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젊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산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저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그곳에는 우리 한국분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노이 순복음교회 아주 충성하는 집사님 네 분이 그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에 와서 일하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소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배 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이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또 목사님 장로님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말씀을 저기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내외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낮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지금 찬양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선 전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녹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유명한 플루티스트였고 방송국 단장이었는데 심한 가정폭력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정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하고 두 달 아래 동생은 대전에 있는 큰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고 영양실조, 신경성 위염, 장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인 것을 알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아이 좀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료로 상황 레슨을 받고 1년 동안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음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독일 유학도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다가 유학의 꿈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우울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란 단어가 떠올랐고 지금의 삶에 감사를 더 담아내기 위해선 낯선 곳에서의 도전보다 이 땅에서 은혜 갚는 길을 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전 시립 합창단에 입단하고 그 합창단에 입단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독일 출신의 지휘자가 와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그 독일에서 온 그 지휘자에 의해서 자기가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훌륭한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드럼 치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둘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성경을 옮겨 적는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막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10월 15일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둘이 폐렴을 알아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큰아이를 씻기고 둘째 아이를 목욕탕에서 씻기고 있는데 큰아이 은찬이가 늘 아빠가 드럼치니까 아빠 흉내낸다고 젓가락 갖고 댕겼는데 쇠자락 두 개를 220볼트 콘센트에 꼽아버린 거예요. 스파크가 나면서 온 방안이 연기로 가득하고 온몸이 감전돼서 검게 걸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열 손가락에 신경과 관절이 모두 끊어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고 119 구급대 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아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이틀 한 번씩 전신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며 그 순번 넘게 그 아이 치료하는 과정을 지났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데 15번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엄마,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4명이나 함께 있었어.

0: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얘가 죽을 생명을 이렇게 살려놓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절망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서 늘 아이와 함께 웃습니다. 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엄마, 나 여기 소풍 온 것 같아. 병원에 와서 소풍 왔다 그랬어. 이 모자를 두고 병원에서는 최악의 화상 환자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엄마가 입원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전혀 쓸 수 없을 거라는 손가락이 회복되고 자라나면서 한쪽 손가락이 좀 짧지만은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는 찬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선 전사님은 찬양사역의 길을 가서 현재로는 대전 모건대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찬양사역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국내를 다니며 귀한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과부와 고아처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됩니다. 이 소명이 저에겐 사냥사역이고 소외된 이웃을 후원하는 일이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평생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린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믿어주시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극동방송에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 중에 매일같이 택배를 전달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계신데요. 날이 무더워지니 그분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날도 더운데 무거운 상자들을 그것도 빠르게 전달하시려니 더 힘이 드시겠죠. 저도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기 위해 간식들을 챙겨드리거나 감사한 마음을 더욱 전해보는데요. 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격려가 그분들의 마음에 꼭 전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택배기사님들뿐 아니라 더위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더욱 깊고 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시간 되길 기도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을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을 선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찬양을 신청하길 원하시거나 또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주실 분 계시다면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을 적으신 후에 상대방 번호란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을 적으시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6913님, 2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친구들과 점심 먹고 저를 데리러 온 남편 차에

집으로 가며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셨군요.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계속해서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0490님, 오늘 부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식구가 오셨는데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정말 귀한 부부시네요.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라고요. 문자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나주의 믿음 갖고, 두 곡을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시거나 사연으로 함께하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5319님, 한 주간은 슬픈 주간이었어요. 전도를 못한 것도 있고요. 올해 96세이신 어머니는 큰오빠가 투병 끝에 이기지 못하시고 천국으로 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마음이 뭉클한데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5319님의 사랑과 기도가 무척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6514님, 퇴근길에 듣습니다. 한 주간도 묵묵히 지켜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6514님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약속의 땅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네, 나의 등 뒤에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당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여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지선의 충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pushed with all his might, and down came the temple on the rulers and all the people in it. Thus he killed many more when he died than while he lived. Judges chapter 16, verse 30.
2: 삼손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1: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덥지요? 한참 여름들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휴가도 있고 행사도 비교적 적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결혼식들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초대장을 여럿 받았습니다. 백일잔치도 있었고요. 요즘 트렌드인지 결혼식에 가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주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사회자가 있고 당사자들이 축가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혹은 부모님 중에 축가를 부르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수 잘 믿으면서 살면 더 좋겠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요즘엔 형제가 그리 많진 않지만 형제 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고 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Glad의 찬양입니다. Be Thou My Vision. 우리말 제목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Delilah had betrayed him to the Philistines, Delilah가 had betray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삼손을 배신을 한 거예요. To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은 들릴라가 삼손을 꿰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참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안간힘을 쓰면서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삼손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알아내려고 했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나서 Samson was captured. 삼손이 붙잡혀갑니다. Blinded.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삼손의 눈을 빼지요. And left. 그리고 어떻게 남겨지냐면 to grind grain for his enemies. enemies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로 곡식이나 가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Over time. 자, 시간이 지나면서 his hair began to grow back.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his hair,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After a while,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the leaders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성경에 방백들이라고 나와요. got together,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to have a party, 아마 연회를 하거나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and sacrifice to their god, Dagon,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모인 거죠. The Philistines decided to make Samson come out. 삼손은 지금 감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and perform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끔 하는 거예요. So Samson came to the party.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And was put between two support pillars. 그리고 삼손을 어디로 데려가는고 하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 양식의 건물을 보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돌로 된 기둥들이 있죠. 우리 국회의사당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기둥을 pillar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그 기둥 두 개 사이에 세웁니다. As he stood there,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거기 서서 touching the pillars 두 개 사이에서 손을 뻗은 겁니다. Samson prayed, 그리고 삼손은 기도를 해요. And asked God to let him have revenge on the Philistines.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고 하면은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되갚아줘야 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Because his eyes were put out.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삼손의 눈을 빼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God allowed Samson to have his former strength.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전에 그가 가졌던 기운을 되찾게 하십니다. And Samson was able to break two of the support pillars. 그리고 삼손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을 부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 두 개를 삼손이 부숴버렸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내려앉았겠죠. The building fell.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On the 3,000 Philistine men and women and Samson. 그래서 블레셋 사람 남녀 3,000명. 삼손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위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Killing more Philistines at his death than during his life. His death. 여기서 his는 삼손인데 삼손도 같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래서 삼손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뭐보다? During his life.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삼손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Tall stones supported the building where the Philistines praised their God. Tall stones supported the building. 높은 돌들이, 즉 기둥이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Where the Philistines praised their God. 그곳 건물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amson pushed those stones forward. 삼손은 그 돌, 즉 그 기둥들을 밀어서 무너뜨렸습니다. The whole building fell down. 전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This killed the crowd on the roof and it killed the crowd underneath it. 이렇게 함으로써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And it killed Samson himself. 삼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The Philistines did not prevent people from giving Samson a good funeral at the end.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이 did not prevent people 막질 않았습니다. From giving Samson a
good funeral at

The end. 결국 삼손이 장례 절차를 잘 치르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즉 장례는 잘 치르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had said,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Our God, 우리의 신, 그들의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Dagon, the God of corn, 곡식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Corn, 옥수수지요. Has delivered our enemy into our hands.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나름 자기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But as the building fell down,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they must have known the truth. 그들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They must have known the truth.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Their God had not done this. 그들의 신이 이렇게 건물을 붕괴시켜서 자기네 나라 사람 3,000명을 죽게 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It was Samson's God. 그것은 삼손의 하나님 who had done it.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삼손의 삶도 마감을 했고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Guy Penrod의 찬양입니다. The Solid Rock. 우리말 제목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redeemed the end of Samson's life for your purposes, even after he had messed up badly.

0: Thank you that your redemption is still available for us today. Thank you that you can take any situation and turn it for our good and your glory. Thank you that we are never alone in our trials. Thank you that you have a plan for us, no matter what happens. Please help us to trust you as you work in our lives.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always with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1: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0: thank you,
1: 감사드립니다.
0: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how you redeem the end of Samson's life.
1: 삼손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For your purposes,
1: 하나님의 정말 목적대로,
0: even after he had messed up badly.
1: 나중에 삼손이 그렇게 썩 좋은 삶은 살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0: thank you that your redemption is still available for us today.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유효하다는 사실에,
0: thank you that you can take any situation and turn it for our good and your glory.
1: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우리를 위해 유익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0: and your glory,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0: Thank you that we are never alone in our trials.
1: 우리가 심지어 어떤 시련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have a plan for us.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0: No matter what happens,
1: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0: please help us to trust you.
1: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0: As you work in our lives,
1: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0: please help us to remember.
1: 또한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0: that you are always with us.
1: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2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에메크시스 그리고 스마라임입니다. 그렇게 흔히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잘 듣고 하나씩 발음할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메크시스를 영어로 에메크시스, 에메크시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에메크시스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라임은 제마라임, 지로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제마라임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Micah and his idolatry.
2: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미가와 그의 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2: 네, 여러분, 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Goodbye. God bless you.

0: 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31절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사기서를 볼 텐데요. 저자는 사실은 미상해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전반적인 거 보고 사무엘일 것이다. 사무엘이 유력해요. 제가 봐도 사무엘 유력해요.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약 410년 기간이 있고요. 같은 시기에 겹치는 사사들이 있어요. 그거 계산하면 약 300에서 350년 동안 사사기가 기록이 된 거, 이렇게 사사기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의 중심 구절,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베트래요. 쇼베트,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요. 첫 번째, 하나님 평화를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배교해요. 너무 평안하니까 죄져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통해 징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고통당해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요. 그 사사가 나라를 또 구원해요. 그러면 또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 다음에 물음표인데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데 몇 바퀴 도냐? 사사기. 12바퀴 돌아요. 몇 바퀴 돈다고요? 총 12바퀴 다 돌아요. 계속 똑같아요. 평화가 생기면 배교해요. 배교하면 징계받아요. 징계받으면 고통당해요. 고통당하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줘요. 사사가 구원해요. 구원하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또 배교해요. 배교하면 또 징계. 이거 12번 해야 돼요, 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돌고 돌아요. 총 12바퀴. 12바퀴라는 건 사사가 12명이란 뜻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셔요.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 옆에 가로 열고 대자 써놨죠. 대사사. 에훗 대사사. 삼갈 소사사. 드보라 대사사. 기드온 대. 돌라소, 야일소, 입다대, 입산소, 엘론소, 압돈소, 삼손대. 이게 대자, 소자 차이가 뭐냐? 대자, 소자 차이가 뭐냐? 성경에 기록이 조금 많이 기록되면 대사사,

기록되면 소사사예요. 조금 기록되면 온니엘 알죠? 첫 번째 사 온니엘. 이분은요 갈렙의 사위면서 조카예요. 갈렙의 딸 웃사랑 결혼을 해요. 갈렙 자체가 그나스 사람이죠. 갈렙의 동생 이름도 그나스예요. 그런데 그니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갈렙도 이방인이었지만 결국 유다지파에 포함돼가지고 유다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도 온 사람이죠. 에훗, 이 사람 왼손잡이, 당시 왼손잡이는 큰 이게 뭔가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삼갈도 이방인이에요. 드브라는 여인이고요. 쭉 이렇게 12분의 사사가 나라를 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에 4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무엘상에 13번째 사사 그분이 엘리예요. 많은 분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엘리가 사사냐고. 엘리가 사사예요. 레이집하고요. 사무엘상 4장 17절이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도 사사였었어요. 물론 14번째 사사 사무엘도 사사예요. 많은 분들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마지막 사사 아니에요. 레이집하고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쭉 나와서 17절에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래서 사무엘은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면서도 사사였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사가 나와요. 요엘과 아비야. 이분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로 삼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사였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다시 말해서 사사긴 사사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 사사예요. 알았죠?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요 14분의 사사 중에 총 16명의 사사 중에 가장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요 세 분을 볼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소사사냐? 삼갈 1절, 삼갈 딱 한 절, 돌라 2절, 야일 3절. 그러니까 돌라 삼갈은 한 절로 설명했고 돌라는 두 절, 야일은 세 절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설교는요 주일 설교로 평생 한번 할까 말까요? 본문이 많으니까. 첫 번째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어쩌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봐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삼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가 여자 사사 드브라가 말을 해요. 아나대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탈북한 많은 분들이 대로로 도망쳐요? 숨어서 도망쳐요? 왜 떳떳하게 그냥 대로로 오지? 그 소리는 뭐예요? 오면 대로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죽지. 큰일 나고 붙잡혀가고. 그래서 대로로 왜 못 다녔냐? 위험하니까. 붙잡히니까. 그래서 못 다닌 거예요. 그러면 오솔길로 왜 다녔냐? 숨어 다녀야 돼.
지금

평화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는 숨어 다녔어요. 봐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여러분, 삼갈이 누구 아들이냐? 아나대 아들, 이렇게 써. 아나대 아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아낫이 누군가예요. 아낫이 누구냐?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나트예요. 그러니까 삼갈이 누구냐? 전쟁의 신의 아들. 다시 말해 아낫은 부모 이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부모 이름이 아니고 전쟁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바알의 누이자 아내인 아세라, 아스다돌이라고도 불려지는 이게 아낫. 이게 놀라운 이름이죠. 그리고 나서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전쟁의 여신이에요. 이 전쟁의 여신. 전쟁의 여신. 알겠어요? 전쟁의 여신. 이게 우크라이나도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권에 가면 전쟁의 여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아나셔요. 그런데 아나대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죠.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심히케 신이 주셨다. 심히케. 이게요, 고대 후루원대, 그게 뭔 뜻이냐면은 후루족의 태양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심히케신, 태양신이 주셨다. 오른쪽에 보면 실제 발견된 유물이에요. 심히케신인데 머리를 한번 봐요. 지금 이거 돌로 깎은 건데 머리에 보면은 잘 안 보이죠? 날개 달린 태양 원반 모양의 왕관을 했어요. 이렇게 날개가 달린 태양 원방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긴 예복을 입고 하늘을 비추는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돼서 이게 태양신. 태양신인데 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 그리고 소신. 근데 봐요. 여러분,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아낫이 누구라고 했죠? 아낫이 이게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 그리고 삼갈이 있어. 삼갈은 태양신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사사가 나라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쓴다 이거요. 아나대 아들 삼갈을 쓰시는데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소모는 농부예요. 소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소 모으는 농부인데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야, 참 어떻게 이게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인데 단단한 막대기에 앞에 삐쪽한 걸 붙이는데요. 이게 소가 안 갈 때 콕 찔러요. 콕 찔러서 가라고 하는 건데 그 길이가 발견된 것들은 길이가 길은 건 3m, 보통 2m 전후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걸로 블레셋 사람을 찔러 죽였다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블레셋 사람은요 당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문화가 왔잖아요. 철기 문화가 오면서 지금 같은 칼 같은 게 온 거예요. 온 건데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쳤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요. 이 그림 좀 한번 봐. 이거 굉장히 오늘 말씀 해석에 중요한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냐? 바로 기원전 14세기 바알 신상. 바알 신상이에요. 이 바알 신인데요. 이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투구 봐요.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입고 오른손에는 망치 모양의 철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이 믿었던 신이 바알 신인데 전쟁의 신, 번영과 풍요의 신, 목축의 신, 전지 전능 신으로 그들은 인식했어요. 바알 신을.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긴 신이요. 이 송아지 모양이 그들이 믿는 바알신 형상이라 그래요. 바알신 형상. 이런 형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놀라운 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쳤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이 뭐냐? 바알신. 바알이 무슨 모양이냐? 소 모양.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바알신을 쳤대. 이게 뭔지 알아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블레셋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블레셋 신을,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한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돌라라는 사사예요. 돌라. 이 돌라라는 사사도요. 돌라라는 사사도 참 기가 막혀요. 사사기 10장 1절 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되죠. 돌라라는 뜻의 이름이요. 벌레, 진홍색, 지렁이, 구더기 이런 뜻이에요. 시편 22편은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예요. 한 장에 메시아 예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 시편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특히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언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20장 45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소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입을 삐죽거리며 막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죠. 거기에다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족을 찔렀나이. 여러분 시편 22편이 기록된 건요 기원전 천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십자가형은 기원전 600년에 만들어져요. 페르시아에서. 로마에서 기원전 300년에 가지고 가가지고 로마에서 그걸 시행을 해요. 그런데 발에 손에 못 박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천년 전에 이게 지금부터 3천년 전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천년 전에 그대로 내 수족을 찔렀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딱 봐도 알죠? 그냥 딱 봐도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제비뽑아 나눠 가진 거예요. 이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22편 중에 하나가 지금 빼놓고 제가 올라왔는데 6절 봐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벌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예요. 돌라예요. 돌라.

벌레 이름이 깍지벌레, 연지벌레예요. 히브리어로 톨라라게요. 여기서 연지벌레를 가지고 그 염색을 해서 성막,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 옷,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 이해해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게 돌라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쪄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가가 되어 돌라가 나라를 구원했듯 벌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했듯 오늘 우리도 돌라가 되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할 수 없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연지벌레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연지벌레가 탁 터지면 빨간색이 탁 나오는 그게 염류가 돼서 빨간색, 홍색 실, 홍색 그 성물 만들 때 다 그걸로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 홍색, 할렐루야. 그래서 연지벌레처럼 연약하지만, 연약하게 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 야일. 이 야일은요, 이게 이제 야일에 대해서 이게 봐요. 이름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야일, 그가 깨우치신다. 하나님께서 교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 그를 빛나게 한다. 이게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일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깨우치신다. 하나님이 깨우치신다. 하나님께서 교정시키신다. 고쳐 쓰신다. 뭘 도대체 깨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야일이요, 성경 해석상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테니까 봐요. 사사기 10장 3절부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기 왜 이 사람이 부정적이냐면 아들이 30명이야. 나귀가 30명. 지금으로 따지면요, 그때 나귀 타고 다닌 건 지금 그냥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 아들 30명이 고급 승용차 타고 성읍이 30개예요. 그러니까 뭔 놈의 사사가 이렇게 아들도 많고 세상, 이 긍정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하봇 야일이요. 이게 하봇 야일이 또 한 번 나와요. 잘 봐요. 신명기 3장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지금 신명기 3장은 사사기 10장하고 연도상 몇 년 차이냐? 260년. 그러니까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하일부터 야일부터 여기까지는 260년 전이에요. 260년 전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있었대요.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아갓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고브 온 땅을

0: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아, 놀라운 건 260년 전에 이미 하봇야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60년 전에 이미 야일의 마을 다 야일 거라 이거예요. 야일의 마을. 근데 봐요. 야일의 마을인데 야일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그가 깨우치신다. 하나님이 야일을 도대체 뭘 깨닫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29절 이것도 이제 260년 전이에요. 모세가 므낫세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시작 60성읍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야일이 뭘 깨달았냐면 260년 전에 야일이라는 나라랑 똑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마을을 조성했는데 그 마을은 60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아들이 30명밖에 없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아들 30명하고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 이름을 다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과거에 260년 전에 200년도 더 전에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0성읍을 이 하봇의 마을이 하봇 야일이라고 마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땅을 빼앗겨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 아하, 그렇다면 내 이름도 이 야일이니 그 성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30아들과 함께 30성읍을 차지했고 30아들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모세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그렇지만 죽은 나무를 모세가 붙잡았고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나귀떡배 있죠. 나귀떡배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이 붙잡았고 삼손이 나귀떡배를 붙잡으니까 능력이 나온 거예요.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 있죠. 소문은 막대기를 어떻게 600명을 이기겠습니까만 소문은 막대기를 삼갈이 잡았고 삼갈을 하나님이 잡으니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 있죠. 다윗의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걸로 적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머리 되게끔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듯이 예수님도 사람들 곁을 거니셨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궁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디에서 지내고 계시는지 되묻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제는 하루를 온전히 넘겼습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거니시며 발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첫 곡 신영옥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나의 영원하신 기억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0: 잠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생활을 이어가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 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가이 펜노드의 찬양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2: When upon life's billows you are tempest tossed.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도미누스가 노래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오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더욱 친밀해지는 친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누리는 G어린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어제는 제헌절이었어요. 달력에는 빨간색 공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친구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제헌절이 왜 이렇게 다시 공휴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G어린이 친구들은 제헌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학교 가지 않고 놀아서 신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헌절은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G어린이 시작합니다.

넘버원. 오늘 첫 곡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규칙, 즉 법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에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하는 것처럼 제헌절은 대한민국 법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학교나 교실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규칙을 헌법이라고 해요.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규칙의 기준이 되는 법이지요. 바로 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모든 나라 국민에게 알린 날이 제헌절이에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인 것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제헌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훌륭한 헌법이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멋진

멋진 국민으로 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헌법도 지켜야 하지만 먼저 지켜야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법은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어요? 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더 바이블 넘버원과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송키즈의 주의 말씀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말씀 영원해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사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키워드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방송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성경이 최고야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이 넘치게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두 절을 제가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왕을 대신 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유다지파 사람 이세 집에 보내셨습니다. 너 거기 가서 내가 선택한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제 그 이세를 만나고 당신 집에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겠습니다. 해서 오게 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 이세가 자기 자식을 다 내어놓지 않고 한 명은 빼고 일곱 명만 내어두었습니다. 먼저 장남 엘리압이 들어왔고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엘리압이 처음에 왔을 때 사무엘은 감탄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은 정말 기도 엄청 많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이고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이 기도 많이 하고 영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엘리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이세의 아들들이 다 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는 상당히 준수했고 좋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이들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 않느냐? 하지만 나 여호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삼천포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은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정말 친근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수시로 들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기록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배부가 안 됐으니까 일반인들은 성경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그 집 큰아들 보면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그이겠구나 했는데 그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기도 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등등 이런 여타의 말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겪습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삶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막 뜨거운 확신이 있어서 그 영감 같은 인스피레이션 같은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인가? 자기 생각인가? 아니면 악령의 이야기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흔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합니까? 사무엘 보세요. 이분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닌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그이구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삶을 살 때 갑자기 웬 감정이 막 이렇게 격동하면서 생각이 들고 또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등등 할 때 말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이런 경거망동한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막 내 가슴을 풍성하게 하더라도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말씀과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직통 계시나 영감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그날 그때 보았던 이새의 일곱 아들들은 하나님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그 아버지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막내는 여기 없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들 다 데려오려고 했는데 막둥이는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저 막내는 나이도 어리고 또 특별히 탁월한 면모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귀엽게만 하지. 말 잘 듣고 노래 잘하고. 그런데 형들은 상당히 성장했고 준수했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큰 아이들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빼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막내 소년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되었습니다. 한 15세, 16세. 우리나라 아이들의 나이로 하면 중고등학생들이죠. 중고등부 학생들. 아주 어린 나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선택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한 15년의 세월이 경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12 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7년도 걸렸습니다. 나이 37살이 됐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 쓰시지를 못합니다. 자기 입장 자꾸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것을 다 깨워야 됩니다. 그거 다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시련을 맛보고 하는 가운데 점점 연단이 되고 훈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한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40세, 37살에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40년간 통치하고 연세 70이 됐을 때 별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40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가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증언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탁월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축복은 아닙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가장 풍성한 가장 넘치는 복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 앞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의 축복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축복 이야기 가운데 특히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얼마나 악한 마귀는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또 연약한 인생이니까 양자 드리려고 하고 또 첩을 드리려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셨죠. 100세 때 90대온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풍토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환란이 다윗을 죽이고 망하게 해야 안 됩니까?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사람들은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하셔도 다윗만큼 그런 사람이 과연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는 참 불행하게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다윗에게는 비치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더더욱 비치지 못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충신들이 반역자가 되어서 막 대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무려 두 명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반역을 이렇게 했어요. 비참하게 다 죽었죠. 그 아이들 나중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심장 터집니다. 이거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네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여러분 자식 가운데 그런 자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리지 않고 하던 경의하고 의지하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파란만장한 일들,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들도 그 크기는 하나님 주신 복에 비하면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겠는가 하는 해답을 만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명료하게 놉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 여호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 중심을 항상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일구연도 잘하고 또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이 없는 말도 잘하고 사람은 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저 사람 우리 친구인 줄 알고 나의 중심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반대편에 서거든 그 사람 결국에. 우리는 꿈에도 생각이 못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그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의 모든 것까지 헤아려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말로 비단 같은 얘기를 하고 외모를 아무리 비싼 돈으로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시하십니다. 이 외모에 돈 드린 거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죠. 젊어 보이니까 좋고 또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말도 따뜻하게 하니까 참 좋고요. 하나님은 그런 바깥으로 놓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지,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그저 앉아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함께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진 못합니다. 사람을 속여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론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겠지만 자기 속사람이나 인성과 인품을 가꾸기보다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하고 매력있는 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해서라도 예쁘고 준수한 얼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기뻐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예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돈 들여서라도 우리 몸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예수고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잘하고 사업하면 돈 버는 데 유익이 있겠지 뭐. 이왕이면 호감 가는 사람에게 투자도 하고 동업도 하지. 혹시 인기입니까? 물론 연예인 되려고 하니까 또 연예인 되면 요즘은 다 성형하는 것이 추세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부터 얻는 것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 노래 잘해가지고 갑자기 TV 나오더니 몇십억 몇백억 막 걸리고 또 예능인들도 갑자기 TV 나서 막 몇백억 부자 있다고 우리 죽도록 해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단 얼마 동안에 다 완성해버리잖아요. 그리 많은 삶도 하고 싶어 하고 정말 일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그런 차원과 다를 뿐 아니라 그런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인데 특히 믿음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차도 이런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혹시 따라가지 않는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잠깐 병원에 데려가서 손질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있게 사랑받고 귀석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내가 챙겨줘야 될 것인가. 부모는 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부모가 또 아이를 데리고 오늘도 교회 다 오셨는데 참 감사한데, 애기가 처음부터 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랑비에 옷 젖고 콩나무에 물지면 또 콩나무에 자랐던 같이 다 자랍니다. 다 자라. 교회는 큰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가고, 지금은 학원 가고 과외는 받아라. 아이의 영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려고 기도하고 전일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 다윗은 아버지 집을 돌보는 그 양을 치는 목동실에 평범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어리고 약하고 또 개고장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형들에게 또 장난도 치고 새롭어 보이고 형보다 탁월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한 자리에서 그 아이 세우셨겠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봐도 인물이 아니거든. 어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어린 소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늘 향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형들도 두려워 떨고 또 사울왕도 두려워 떨 때 어린 소년 이 다윗은 용기 백배였습니다. 그 악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할 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외치면서 돌 몇 개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단정하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말입니다. 또 축복하고 교회도 드리고, 교회 와서 실망하는 것 보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교회 욕하지 말고, 욕하고 싶으면 아이 없을 때 욕 실컷 하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독극물 주입해서 안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또 뭐 집사님 욕한다 이래 되면 이건 아이가 신앙생활 앞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부모를 통해서 이미 그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 다윗 말입니다. 형들과 비교되지 않는, 또 세상에 그 어떤 뚝뚝하고 잘한 것 많이 가진 사람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중심,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 어릴 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오만을 떨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왕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항상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나 장년 때나 또 장년 때 늙어 논이 될 때까지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그는 항상 태도를 취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봐 주님의 축복을 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평생의 기도, 소원이었어요.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간단한 말입니까? 주위에 몇 사람이 나에게 악담하고 막 대들어도 우리는 막 주눅 들어버리는데 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천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나를 요구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것은 다윗의 일대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 그리고 다윗 자신이 쓴 시편, 성경 곳곳에

0: 나옵니다. 그곳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한 분도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다음에 더욱더 겸손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으니까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주를 믿고 경외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지금부터 언제 부르시든지 호흡이 멈추는 그런 시간까지 뭐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신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시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우리의 몸도 쉽게 지치고요. 마음까지 메말라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늘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갈급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 깊이 누리실 때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테너 이성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의 충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주 크리스틴 캐노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가 541장 올려드립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도 땀을 쏟는 여름에도 열매 맺는 가을에도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순간의 찬양으로 나무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 한나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경건생활에 해이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도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늘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역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0: 한 전국의 70개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 방송이자 순수 복음 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겨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비울빈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도록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0: 네.
1: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 방송이 유일한 복음 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0: 네.
1: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0: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1: 그렇죠. 중국에서도.
0: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 Mash Choir and Orchestra,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방송 썸머 스페셜.
1: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2: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나는 또 어저께 어느 권사님 71살 된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1: 네.
2: 깜짝 놀랐죠.
1: 맞습니다.
2: 왜냐 아까 되면은 어디 뭐 정기 적금이 만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극동방송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1: 네.
2: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 그램 목사님 아드님
1: 네.
2: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

0: 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멘.
0: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1: 네.
0: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1: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0: 귀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빅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어찌 보면 유대인보다 더 큰 칭찬을 이방인 백부장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지배자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함으로 삶을 단장하는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뻔한 인생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삶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고넬료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이정표 같은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참되고 따뜻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순전한 마음을 품어 이웃에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적 의미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 좀 더 열려있고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며 더 신중하게 의지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사랑을 실천할 때도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가페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총명하고 과단성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간다. 공동체를 성장시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너무나 명백하지만 종종 간과하는 이 진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다.

스펄전과 함께한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아모스 9장 9절 말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체질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하에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허락받은 후에야 비로소 욥에게 손가락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체질은 천국에서 직접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곡식을 파괴할 생각으로 악착스럽게 끝까지 체질합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은 원수가 파괴하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곡식을 정결케 만드십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손에 있는 키를 사용하여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헛간에 쌓여있는 곡식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키로 까부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체질할 때는 갈아지는 바람에 날아가고 속이 꽉 찬 곡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체질은 아주 준엄하고 무서운 체질입니다. 그는 만국 중에 즉 모든 곳에서 체질하시되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도 그중 작은 곡식이나 가장 가벼운 곡식 또는 가장 쭈그러진 곡식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보석상은 한 개의 다이아몬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받은 그의 백성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라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죄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에는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에 대한 그분의 지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죄의 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만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존전을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장 작은 성자에게나 무서운 죄인에게나 가벼운 죄인에게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의 첫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떤 정확한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후에 스스로 부정한 입의 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죄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는 불을 그곳에 대야 합니다.

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 한절 한절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습을 위해 주신 그 말씀들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지요. 너에게 나 외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표현을 조금 바꾸어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말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 하기 마련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을 첫 번째 계명에 담아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만의 존재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이죠. 나를 독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가슴에 담고,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행의 걸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저는 아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를 표준 세번역으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읽어드릴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나도풀과 버논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모략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의 곁에 있고자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받는 자의 넉넉함이 나타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진정한 언어의 장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시비를 만들어가는 그런 말쟁이의 삶이 아니라 할 말을 바르게 하는 주님 닮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갈게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 기도에 힘쓴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두 번째, 받은 복들을 떠올리며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노력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네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시편 37편. 다섯 번째,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집중한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기도에 힘쓰고 받은 복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정답일 것입니다. 이 여름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Back to the Bible 뮤지션스의 연주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처음에 들으셨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선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와 간구에 대한 찬양 세 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학 과외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관한 찬양 세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과요였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그리고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와 토이토이 선교 찬양단, 그리고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도리에 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와 제목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 예수 따라가며, 서울 모태도 합창단.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바리톤 김성길과 국립합창단.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베이스 임승종의 음성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시고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오늘 내가 무너지면 단단해 보이던 삶도 무너지지만 오늘 내가 일어서면 부끄러운 과거도 자랑스러워지고 막막했던 미래도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결정하는 것이 미래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 스케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경배와 찬양 찬송가 3집 앨범 중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형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씨앗을 심다. 얼어붙은 손에 입안 가득 온기를 불어가며 사랑하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지나간 시간 이루지 못한 꿈들을 아쉬워하며 오늘 또 이 마음 달래고 달래봅니다. 지켜진 달력처럼 오늘 오늘이 지나가도 오늘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내일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가요? 광야 위에 만나를 뿌렸던 순종의 천사가 당신의 마음 굳어진 대지 위로 날아옵니다. 밭에 뿌려진 하나의 겨자씨처럼 우리 삶에 뿌려진 희망과 꿈과 계획 속에 은혜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 임마누엘 날 평강의 소리에 깨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어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가 꽃피며 찬양의 새가 깃들만한 평강의 나무가 될 테니까요.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거하시는 은혜의 집이 될 테니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복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성도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의 계절을 보고 아쉬움의 한숨들을 봅니다. 지금은 푸른 나무 잎사귀와 따스한 태양빛이 가득한 봄날인데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겨울과 같음을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겨울인 자가 있으십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복의 생수와 평강의 빛을 비추시사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내리고 잎사귀를 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그 씨앗이 작아 보인다고 겨자씨와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기대함으로 기도의 물, 찬양의 물, 믿음의 물을 주십시오. 그럴 때 평강을 노래하는 새가 여러분의 삶의 나무에 깃들고 그 나무가 영원토록 시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험의 때에 믿음의 물을 주었고 예수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불사의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옥토가 있습니다. 그 옥토는 영으로 살아있어 세상의 것이 심겨지면 뱉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면 백배로 열매 맺는 땅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의 옥토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토록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낙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내 생

내가 내 계획, 내 꿈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자라나며 반드시 열매 맺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에 내가 두려운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혹을 아십니다. 낙심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굶주림과 졸음과 피곤을 체험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시에 갖가지 요구를 해올 때 기분도 아시고요. 우리가 씩씩거리며 기도할 때 그분은 다 안다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벅차다고 투정을 부릴 때 그분은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고백하면 그분은 씩 웃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기나긴 나날의 단조로움과 권태로움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개척자이신 그분은 방탄조끼나 고무장갑이나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내가 사는 일상을 뚫고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드마리스의 음성으로 향기로운 찬송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하늘보다 높으시며 당신은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 보았는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아마도 지표면에서 적어도 9,000m 이상 떨어진 상공에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우주 탐사나 우주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라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뛰어

위대한 우주 비행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한한 거리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광대하고 강렬하고 끈질기기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못

향기로운 찬송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Right Where We Ar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신비로움과 광대함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무한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기로운 찬송 끝으로 홀리원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때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남들이 모르면 그만 아닐까? 내 속마음까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속삭인 그 말들, 아무도 모르게 꾹꾹 눌러 담아둔 여러 생각들, 남몰래 저질렀던 그런 작은 죄들, 악한 생각들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대낮에 비치는 햇살 아래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 내 모든 밑바닥이 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덧칠했던 그 무거운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주님의 햇살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뒤로 하신 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연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위장하고 어두운 곳이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는 위선은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고로 듣고 주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그 반죽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품은 죄의 생각은 처음에는 작고 조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가 이미 자신의 삶 전체를 부패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누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누룩, 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From God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 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외딴 도로, 주변에 차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쩍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상상이 되죠? 이 시간에 누가 보겠어요?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우리의 모든 주행 기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미움을 품거나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영적인 관찰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내뱉은 비난의 말, 골방에서 남몰래 저지른 은밀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장치에는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기록은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두렵거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이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온리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 사이 밑동에는 남몰래 심어둔 독초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정원사는 당장 이 화려한 꽃들에 가려져서 독초를 알지 못하고 이 화려한 정원에 만족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초는 뿌리를 뻗어가면서 정원 전체의 영양분을 빼앗고 결국 정원 전체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신앙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은밀한 곳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뿌리가 결국 자신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숨겨진 죄는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뿌리를 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원을 갖고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투명한 검은색 페인트로 유리병을 탁 칠하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채워 넣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겉면만 보고는 그 병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강한 빛이 쫙 그 병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 의라는 페인트로 막 덕칠하면서 덧칠하며 감추기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광명한 날,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페인트는 벗겨지고 우리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말씀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 되도록이면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넣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듣고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메시나타.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0: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언오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요즘 여름을 맞아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더욱더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에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썸머 스페셜 기간에 더 많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를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꽉 채워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그레암 켄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끝나서 놀라셨죠? 오늘 첫 찬양은 임마누엘 선교단의 만방의 축속들아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4집 내영이라는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두란도 경배와 찬양만큼이죠. 그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는 다드림 선교단 이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선교단으로 예배 찬양 선교단으로는 굉장히 역사 깊은 팀이 또 임마누엘 선교단이었죠. 강중현의 달빛 가슴

별 썸머 스페셜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은 중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행복한 아침 순서는 당분간 잠깐 쉬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더 풍성한 찬양들을 들으실 수 있게끔 꽉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 안에는 그냥 여러가지 찬양들을 나열해드리고 그런게 아니라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과거의 찬양들을 과거에 있었던 예배 찬양들 뭐 그런 곡들을 또 이렇게 좀 섞어서 보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새벽 국내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또 꾸며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두 곡의 예배 찬양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앨범을 기억하십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지저스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의 이름을 들고 타이틀을 들고 음반을 만드셨던 예배 인도자가 한 명 있으시죠. 유제너레이션, 유제노십의 천관웅 목사님입니다. 교회 이름도 그런 같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이름의 교회로 천관웅 목사님이 만들었던 앨범들의 이름이 이제 제너레이션 시리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불을 내려주셔서 준비해놓고 있고요. 또 이어서는 국내 또 예배 찬양팀의 말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는 팀이죠. 어노인팅의 춤추는 세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천관웅의 Miracle Generation 앨범 중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Anointing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도였죠. 에 춤추는 세대. 네. 이것도 Generation이네요. 네. Dancing Generation. 춤추는 세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특별히 Anointing의 이 곡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인도자의 목소리는 박철순 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박철순 간사님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때부터 또 있으셨던 예배 인도자이시기도 하고, 그 전에 찬양사역자연합회의 회장님, 부회장님으로도 또 계셨고, 굉장히 예배 인도자이시면서도 한국 찬양사역계에 또 참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배인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인도의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또 천관웅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찬양의 앨범도 내고 목회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배 찬양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어요. 90년대 초반서부터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선교단의 형태로서의 성장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나 음악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한국교회 안에 잘 블렌딩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단체들이 또 잘 열심히 노력도 해주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찬양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배와 찬양하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다드림 선교단, 뭐 임마누엘 찬양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지역마다 예배 모임이 음반으로 나올 정도로 예배 찬양들이 굉장히 좀 지역마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골 찬양, 그 부천 지역의 예배 모임, 찬양 예배 모임, 예배 찬양 모임이 있었던 복사골 찬양이 있었고요. 강서구 지역에는 서울의 강서구 지역에는 은성예수 찬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는 찬미예수가 또 있었고요. 대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 찬양 팀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예배 찬양의 분야도 우리나라에는 부흥과 그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죠. 또 그 사이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던 팀을 하나 좀 고르라면 예수전도단입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이제 YM이란 이름으로 그냥 찬양 사역뿐만이 아니라 뭐 DTS, BDTS 훈련의 과정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역사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어떤 찬양들이 우리가 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또 있죠.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 과거의 찬양은 아니고요. 예수전도단의 인도자셨던 심영준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듣고 오겠습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이시스원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이시스원 역시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이긴 하는데요. 음원 사이트상의 등록상으로는 2013년에 첫 음원이 보여요. 그래서 그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아이자이시스트1의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그 어떤 팀인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우리 흔히 해서 연역이라 그러잖아요. 연역은 안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이 첫 음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자 시스템도 벌써 오래된 팀이죠. 너무 활동을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팀으로는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공감하시네였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그 흔히 얘기해서 인기와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 가운데 애창해 주시는 예배 찬양곡에 Will Love 팀이 두둥하고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윌럽 팀은 또 여러 팀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작곡적인 면에서도 또 그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예배 찬양들을 또 선보인 대표적인 팀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의 예배 찬양 팀이 말 그대로 풍성하네요. 그쵸? 실은 더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많은 예배팀들이 있었죠. 교회로 따지자면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청소년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에서 이제 앨범으로도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온누리워십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푸드처치의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시는 원유교 목사님이 인도했던 홀리임팩트 이런 팀들도 있었죠. 참 많은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팀들의 곡으로 또 과거서부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준희의 썸머 스페셜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또 썸머 스페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잔치 공동체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흐르네 흐르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세상의 열기를 멈추고 주님의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 모여드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한여름에 때약볕이 강하게 내리칠 때 정말 우리 길가에 드리운 큼직한 나무 그늘만큼

반갑고 고마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뜨거운 불시험과 피할 곳 없는 소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쳐 숨을 곳은 오직 한 곳, 주님의 품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그늘막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메마른 심정을 촉촉하게 만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 발걸음 무겁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 주님은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커다란 사랑의 그물막을 펼쳐주십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튼튼한 요새가 되어 나를 감싸주시니 주님의 날개 밑 이곳이 바로 내 영혼이 머물 가장 안전한 낙원입니다. 내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또 찾아올지라도 가장 안전한 낙원 주님의 날개 밑에 늘 거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9장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말하리라. 야곱이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라. 르우벤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니 저놈이 빼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그러나 너는 끓어오르는 물 같아서 결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시몬과 레이는 형제이며 그들이 무기는 잔혹의 도구이니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끼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이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실로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이 뜻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이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이 복수가 잔혹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갈라내며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하다. 내 손이 내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네가 사냥감 우로 뛰어 올랐도다. 그가 웅크리고 굽힘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이루기리요.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뭇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자기 포도주에 빨며 그 의복을 핏빛 포도주에 담가 빨 토이니 그의 두 눈이 포도주 빛깔로 까맣게 되고 그의 이태리 우윗빛으로 하얗게 될 것이다. 스불러는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며 뭇배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에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양머리들 사이에 웅크려 앉은 힘센 낙이라. 그가 안전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안락한지를 보았도다. 그가 자기의 짐을 지려고 어깨를 내렸으며 힘써 일하는 농노가 되었도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하나이나 자기 민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다. 그가 마루의 뒤꿈치를 물어 그 기술을 또로 뚫으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가시어 그를 약탈하는 떼강도가 뒤쫓을 것이나 도리어 그가 저들이 발꿈치를 칠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떡은 기름질 것이니 그가 왕에게 별미 음식을 바칠 것이다. 납달리는 풀려뛰는 사슴이니 그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리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 그의 가지들이 울타리를 넘었도다. 화루의 명인들이 그를 괴롭히며 그를 쏘고 그를 너려 숲에 엎드렸으나 그의 활이 도리어 튼튼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반석이신 그분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도우시고 바라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로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두루 내리시기 바라노라.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이 복들보다 오히려 뛰어나 저 가 없는 언덕 끝까지 미치리로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나미는 물어뜯는 승냥이니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가 사냥한 것을 나누도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을 축복하되 그들 각자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나는 이제 숨을 거두고 나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내 조상들 곧 햇사람 에브론의 들판에 그 굴 무덤에 함께 묻으라. 그 굴 무덤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둘에 있으니 곧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그 들판과 함께 사들여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들판과 거기에 딸린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자기의 두 발을 모으니 그가 숨이 모조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

0: 있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집 근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서너 명의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었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나가셨대요. 오늘 안 들어온대요. 교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 탈북자예요. 저 얘기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께서 앉으시라고, 어서 앉으시라고 의자를 내미시는데 제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떨구고 목사님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목사님 내일 일요일인데 탈북자가 구경 와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아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얼마 착해요. 허락받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예배인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를 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 구경하느라고 저는 목사님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저를 소개하시면서 새 가족입니다. 탈북민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축하해요. 잘 오셨어요.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제가 뭐 누구한테 안겨봤겠어요. 어성쩡하게 안겨가지고 웃기고들 있어. 지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것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설프게 읽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 이름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떤 탈북민 자매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같았던 거예요. 그 자매가 잠깐만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한 일곱, 여덟 명의 할머니들이 계셨고 강대상 앞에 이 자매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헌금통이 있었어요. 막 여기 우리 한국 돈으로 아마 5천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꺼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오 예? 내 여자 돈 넣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냥 놀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따라 나갔어요. 저는 야 뭐야 그랬더니 어 나 하나님한테 돈 좀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돈이 엄청 귀하거든요.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혹시 알아? 우리를 한국에 저기 남조선에 빨리 보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너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야 김일성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아직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강제로 성경 막 읽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데 받았는데 왜 그리 두꺼워요? 글은 작고 검은색은 뭐 바탕화면이요 흰색은 글씨요. 아주 그냥 몰라요.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읽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읽으면 하나님이란 사람이 저를 남조선에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읽는 척하고 그랬어요. 성경책 앞장을 탁 봤는데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뭐 나의 다른 뭐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오 김일성과 똑같네. 3일째 된 날 새벽 예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나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상상한 그대로죠. 기도하고 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지 제가 좀 불쌍한 거예요. 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 정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슬쩍 목에다 손대고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나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서너 번 반복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8시 45분쯤에 잠이 들어서 9시 됐는데 이 15분 동안 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옆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두 번 불러요. 굵직한 목소리로. 성질이 급하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맞을 거예요. 저한테 신경 끄고 저 교회나 가보세요. 울고 불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 어린아이도 아프지 않냐. 걔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도 낫고 걔도 나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기도는 뭐 공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아이 7살 서울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서울에 어떤 아이가 아프다는데 7살이래요. 여자래요. 고쳐주세요. 둘째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하나님 맞다면 저도 고쳐주세요. 끝났어요. 저희 기도는. 오후 4시 들어서 잠이 들었고 9시 돼서 깼는데 제가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제가 교회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병화야, 어제 사모님이 나 찾아와서 한참을 우셨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영화가 언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제 얼굴에 언제면 웃음꽃이 필까요?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권사님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저는 교회 예배당 2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여기 앞에 바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그림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한 척합니까? 왜 자기들은 항상 착한 척합니까? 왜 항상 베푸는 척합니까? 나는 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왜 불쌍합니까? 나는 왜 외로워해야 됩니까? 한참을 따지고 도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떠오르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목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고 눈물도 안 나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깰까 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감정 처음이었거든요. 조용히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할게.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발떠덕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주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너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왜요? 이미 말했잖아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 거라고.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딘지. 그리고 캐리어를 싸들고 바로 또 안산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A4 용지 두 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저희 쪽으로 와서 거의 다 온 걸 보니 한 글자에 용서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4 용지가 제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오빠, 저를 팔아넘겼던 브로커, 저에게 성폭행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 이제는 살 수 있다. 드디어 끝이다 하는데 한 가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철아 예배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창피한 거 모르겠더라고요. 이 앞에 저는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내 편이라면서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편이라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허락한 특권이란다. 하나님이 허락한 특권이래요. 다 주어지면 특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소리를 지르던 걸 멈추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 벽면에 저는 이면지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화장실, 냉장고, 벽면, 그리고

눈길을 돌릴 때마다 그것을 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능케 하기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에서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땅 중국에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겪고 보게 하시고 또 보살 것 없고 초라하고 사람 냄새도 안 나는 저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북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 통일, 민족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또 생각날 때 조금씩 이루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필코 무조건 해내야 되는 과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내 가족에게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늘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7월의 대학볕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눈물 나는 사랑을 가슴 가득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 버리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무장해서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세상의 어떤 더위와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푸른 평강이 깃들기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요즘 국제사회 곳곳의 소식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진이 일고 전쟁이 터지고 갑작스런 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다고요. 북한에서는 특히나 삼가운데 예고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죠. 어떤 날은 먹을 것이 걱정이고, 어떤 날은 단속이,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선,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선 누구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의 품 안에 감싸주시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요 여호와는 내 오른편의 그늘이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 1부 순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나누어 볼게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린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갖다가 무고죄라고 그러죠. 일본의 무고죄가 하나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만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
2: 왜?
1: 사람을 좀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조금만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놈 죽일름 살름.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거라 그랬어. 인터넷에 근거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네.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쉽게 거짓말해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입 밖에 거짓말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가랴 1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그 백성에게 이같이 전하라. 만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로

남과 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에서 온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우연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지 함께 알기를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영으로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어린 나이에 아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어머니 성실 자매님의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꿈결에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9살이 어린 너를 두고 떠나와야만 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덧없이 흘러간 장창 22는 매년 설날과 또 너희 생일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자그마한 배를 마음껏 채워주지 못하던 이 엄마를 원망하며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허정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엄마에게 어둠이 그늘을 가져주고 희망이 빛이 되어줄 하나님이 손길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철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너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철이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도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손길이 가득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빨리 닿게 되길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래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아들과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현장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성실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합지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두머리였던 예수님만 없으면 이 무리들이 아무런 힘 없이 흩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촌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며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고요. 또 극단주의 성향인 열심당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따르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충성스러운 바리새인들과 또한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괴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예수만 없으면 이 무리는 끝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본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이 땅 가장 죄악되고 악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끄러웠던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절기를 맞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과 다리에 힘이 붙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40평생 성전 문 앞에서 부러운 눈빛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앉은뱅이는 이제 성전 이곳저곳을 쑤시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를 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먼저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행하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때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의 귀에도 바로 들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빠르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입막음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대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뜰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곳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살기 등등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베드로의 강력한 외침에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을 놓아주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야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거센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 내의 성도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잡아들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 적법함 절차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법으로 처형했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고 로마법으로 처형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출신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던 이 헤롯은 이번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신도 죽을까, 가족들이 핍박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어 돌아온 것이 그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누가 잡혔습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조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도들은 야고보와 같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기도 응답을 받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높은 차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또한 절실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응답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준비를 하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취하십시오. 그 응답에 순종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잡히셨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여도 되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명절에는 뒤로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곡식 또는 동물들을 사게 됩니다. 그 제사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5천원의 쌀 한 가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5만원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땅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던 때에도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드로를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잡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았던 때와 같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한탕을 크게 잡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명절이 끝나면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두고 두 명의 군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 문 밖에서도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내일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내일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일까요?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예수님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실 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살아왔던 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기네 집인 것이죠.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자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결과가 불보듯 뻔할 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조차 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나의 실력을 맹신합니다. 나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 위에서 강풍과 맞선 어부 출신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나의 실력과 지식과 지혜, 경험과 체험, 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믿을 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고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선택권을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0: 하나님께 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믿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친 풍랑이 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 삶과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신의주와 대구, 여수, 부산이 24도, 평양과 서울,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 21도, 강계가 18도, 해산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1도, 광주와 목포가 30도, 부산과 여수, 대전이 29도, 평양과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강릉이 26도, 신의주 25도, 강계 24도, 함흥과 청진이 23도, 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양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지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 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엘베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7절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꿉니다. 엘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단어로는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베델의 온전한 순종까지 한 평생의 일정을 거쳐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의 모습,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 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산봉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계곡의 경험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이름을 줘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짓고요. 지금 길렛이라는 건 미스바의 두 이름이에요. 길렛일 수도 있고 미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미스바에서 또다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부니엘에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 만난 곳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그런 봉우리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순간이 참 그 약간 전 이렇게 묘사해보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에 야곱이 조금 나오면 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 JQ를 발휘하면서 하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감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야곱의 어떤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쌓기 한 세겜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가면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이 우리나라 설악 산맥이라고 해요? 태백 산맥 같은데도 그렇죠? 가다 보면 오대산 가면 좀 높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더 높은데 더 높은데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계곡과 봉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산타기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필요한 그 하나님이 지금 아직 내 인생의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깊숙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마다의 영적 성숙의 단계의 다른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빠지더라도 더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에서 나오면서 아니 더 일찍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였거든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형의 문제가 자기 인생 속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과정을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봉우리와 괴곡을 오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던 인생 과제는 에서와의 화목이었습니다. 그 에서와의 화목은 사실은 오히려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나마 붙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경청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세겜에서 멈출만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도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 와서 더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고 롯과 그 가족과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는 급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강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말뚝받고 살기 시작합니다. 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줬어. 하나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줬고 베델까지 가라고 했지만 베델까지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큐티하거나 뭐 포도원 모임에 열심히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내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반타협을 하죠.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과 그 가족. 근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말뚝을 받고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시작은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족장이라고 할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락을 이루면서 그 집안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들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동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나의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디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서 이 성추행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그 야곱과 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너무 연민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죠. 오빠들이에요. 그 디나의 같은 이제 엄마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례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할례하지 않은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엄청난 피 비린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거를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머물기로 결심해버렸던 야곱의 선택의 후유증으로 가족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그 동네 남자들한테 빼앗기도 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탈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이 세겜에서 상처와 깊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들음과 피폐의 파편들이 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온전한 11조까지는 못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정의 재정의 신을 우리가 물들게 하고 재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끊어지지 않은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면서 안식을 범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세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의 다 따랐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접한 곳까지 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여기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하고 안착해버린 세겜. 오늘 이 예배 속에 세겜까지 와서 멈춰버린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없습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영성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제단에 재물도 올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이 세속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세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야곱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에게 접근하신 하나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35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단어들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명령형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결단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 능동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순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first move,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을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거의 다 온 베델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멈춰 있었던 그의 영적인 헌신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했던 것입니다. 전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 불완전한 순종의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을 붙잡아 메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혹시 우상?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을 무슨 가수들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의 우상은 아이돌이에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이돌을 섬겨요. 누구냐면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의 이슈와 문제가 하나님의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커리어일 수가 있고요. 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지목한 거예요. 딱 찾아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아니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왔던 그 우상 신전들부터, 조그만 그 수호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력했던 이방신들, 거기서 받은 재물들과 자기들이 가진 자신감들을 다 우상으로 지목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일이 일어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전지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과신했거나 내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하간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제안한 것은 정결한 의복으로 온 가족이 갈아입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꿉니다.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는 성적 타락과 문란함의 문화였습니다. 성적 문란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거룩한 성결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진 삶과 마음, 우리의 습관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회개와 씻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 35장의 스토리 속에 꽂혔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그 음성을 다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라반 집에 있을 때도 야곱 혼자에게 줘서 나 들에 가서 아내들 불러다가 우리 가자 하고 얘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 들었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럼 자기가 그냥 아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이해해주시고 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엘 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35장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단순히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냥 다시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계곡과 봉우리를 오르락내락 가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오늘 보면 7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 주세요. 영적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비전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영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그리고 너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베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회복해 주세요.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야곱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나타나는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감이 됩니다. 히브리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3절은 도전합니다. 이 모습, 커다란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정결치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우리에게 힘은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베델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모습

0: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엘베델이 완성되는 중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그렇게 결단하며 복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 레옹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치시는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성전미문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부족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남들보다 부족해.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0: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태생적인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현실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일어서는 삶보다 구걸하는 삶이 더 익숙해졌고 가능성보다 체념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상처를 오래 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굳어진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했지만 삶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다리를 고쳐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너는 더 이상 안전뱅이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문 앞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다리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셨고 열등감에 갇혀있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과거의 실패, 가정환경, 학력이나 외모나 경제적인 형평 때문에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열등감이 만들어낸 거짓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또 내 마음속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를 향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묶인 사람, 열등감에 찌들은 마음을 향한 명령이며 포기했던 꿈을 향한 초대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앞에 머물러 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일으키는 사람은 더 이상 열등감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으며 쇠로 만들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가 끼울 마노와 옥도 준비했고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의 벽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과 은 만 달란트, 구리 만 8천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입니다. 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게르손 가문의 여히엘이 보물을 관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주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백성이 옳은 일을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소 1,000마리와 수량 1,000마리와 어린 암양 1,000마리를 바치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바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날 백성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군인과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여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으며 마음껏 권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가세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일과 다윗의 권세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기리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궤를 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노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천 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어머니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전차가 1,400대였고 기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 가운데 얼마는 전차들을 두는 성에 두고 얼마는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은과 금이 어찌나 많은지 마치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많이 모았는데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헷사람과 아람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두로성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십시오. 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놓아두며 날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예배드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른 절기에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 왕은 저에게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사람과 자주색 실, 빨간색 실, 그리고 파란색 실을 잘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곧 내 아버지 다윗이 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왕의 종들은 레바논의 나무를 베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시켜 그들을 돕게 하겠습니다. 내가 크고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하니 나무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나무를 베는 왕의 종들에게는 밀 3640킬로리터와 보리 3640킬로리터와 포도주 420킬로리터와 기름 420킬로리터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솔로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히람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여, 당신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로운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람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후람은 금과 은과 노쇠, 쇠 그리고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고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과 모실을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압니다. 그는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종들에게 밀과 보리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레바논에서 왕이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워 욥바까지 보내겠습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왕이 나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의 수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한 일입니다. 세어보니 이방인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 2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이러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관 안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본당 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금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금은 바루와임에서 가져온 것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방들의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성전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벽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습니다. 그 방에 쓴 금못의 무게도 53겔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락방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제 슬슬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의 이유라는 소설가 김영아 씨의 책을 이맘때는 꼭 펼쳐두는 것 같아요. 여행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또 자신과 바깥 세상에 대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행을 통해 우린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처신하고 해결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있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여행이 있을까 싶은데요.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 또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I am Thin,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행 이야기 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행, 원래의 목적과 다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냥 조용히 쉬러 갔다가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쇼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사업 구상,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정말 다양한 인간과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행의 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름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또 여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순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 이 시간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쉼에서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3부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가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

0: 믿으시나요? 아멘. 이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힘주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장마도 있고 무덥고 또 지치기에 쉬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잠깐 쉬면 되지만 영혼이 지치는 거 참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7월과 8월에 새로운 힘,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 힘,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힘에 대해서 같이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새 힘을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 안에서 멈출 때 새 힘이 시작된다. 여러분, 새 힘은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 앞에 멈출 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지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끌 겨를도 없음이라.
0: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지쳐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고를 받으시다 말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럼 한적한 곳은 어디인가요? 사실은 이 본문을 한적한 장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막,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잠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르시지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하여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불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격려하셨던 곳도 광야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일까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광야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멈춰 서야 되니까요.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니까 이런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면 광야를 경험하면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자,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0: 회복은, 새로운 힘의 시작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떠나가자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이 모세가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만 보내는 거 아니야.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곳, 거기에 너만 가라고 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포기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 앞에 가고 너희 뒤에서 호위하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렇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시간에도 광야를 걷고 있다면, 끝없는 그 사막을 걷고 있다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온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서 500명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에게 각자 써야 될 분량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창세기의 말씀을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쓰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내가 잘 알지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레위기의 말씀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쳐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가만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가만히 있다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손에 있는 건 내려놔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인생을 이긴 다음에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압니다. 내가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멈춰서라 말씀하십니다. 이 뜨거운 여름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낙심된 이 시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는, 멈춰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힘이 시작될 수 있는 이 여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마음

0: 몸을 품을 때 새 힘이 회복된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잠시 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빈들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육로를 통해서 먼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 잠시 쉴 줄 알았더니 또 모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0: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요, 이미 많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시는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도, 목자가 있는 양들도 함께 가다 보면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짐승 앞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지금 사역하고 돌아온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약하고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광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들을 보시며 슬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너희는 내 양을 돌보지도 않았고 내 양이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너희 배만 채웠고 내 양이 약하여서 어려운데도 싸매지 않았고 심지어 내 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찾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몇십 년을 예배한다는 것이 시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을 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500명이 모여서 한 권을 쓰지만 이미 그 많은 성경들을 필사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신앙이 정말 무엇이 신앙일까요? 정말 신앙은 내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에 무엇을 찾으실까요?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 안에, 삶 속에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내 아들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찾지 않으실까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살았는지, 얼마의

0: 안에서 보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예수의 귀하신 생각과 성품과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에 찾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0: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건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이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새 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불만스럽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제 아들이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공생애 동안에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이 사명을 위하여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느덧 예수의 귀하신 향기, 예수의 귀하신 헌신, 예수의 귀하신 생명이 그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의 귀하신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 여름을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지쳐있고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쓰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 맡길 때 새 힘이 풍성해진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길 때에. 이제 예수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긴 이야기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 아들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광야 빈들에서 지금까지 있는데 마을로 가서 먹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0: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랬더니 제 아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쭉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치의 돈이 있어야지만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떡을 어떤 마을에 가서 우리가 구해옵니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빈약하여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의 계산에 전능하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많은 사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불러 보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계산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구도 그 입에 떡을 줄 수 없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지만 한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산 속에 넣지를 못한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영적인 약함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계산이 끝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0: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떡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모세는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왕자 있을 때 부르셨으면 애굽으로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이 사막에서 양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죠?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지팡이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저주스럽게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입니다. 내가 40년 전에는 왕의 호를 들고 있었는데 칼을 들고 있었던 장군이었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이 무지랭이 같은 이곳에서 양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들고 있는 이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 막대기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어? 아, 이거 갖고 될까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겨우 있습니다. 이거밖에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떡이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광야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폭풍에 있는 그 바다에서도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이 폭풍을 잠재우시고 바람을 꾸짖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아무리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통하여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새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0: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한다는 말씀은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0: 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이 백성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두 팔을 벌리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주님의 감사는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있으면, 이 학위가 있으면, 이 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당신의 양으로 살수 있다면, 좋은 목자를 만난 양들은 근심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가 나를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서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서 있어도,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어도,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앞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들을 배불리 먹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거다 거두었더니 열두 가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해 주시는 시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인지 첫 번째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멈출 때새 힘이 시작된다.
0: 새 힘의 시작은 주님 앞에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새 힘이 회복된다.
0: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이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주님께 맡길 때새 힘이 풍성해진다.
0: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과하고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여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침례교회 042-525-8881번이나 대전전화 828국에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 그래서 휴식이, 쉼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에 빈 좌석이 많아지는 때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휴가 기간이 아닌 분들은 곧 교회 나가 정성껏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휴가로 집을 떠나 타지역에 계시다면 그곳 교회를 찾아 어느 곳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에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 시편 25편,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오늘 주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조직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힘겨웠던 일들을 많이 겪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때로 역사는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움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을 불과 25일여 앞둔 1945년 7월 19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조직은 일제의 한국교회 통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일제 통치의 막바지, 일본은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모든 공식 석상이나 학교 수업에서 한국어 사용을 엄금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케 하는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리고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했고, 더 나아가서 징병, 징용, 정신대, 전시보국대, 국방애국헌금 등 최후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것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1930년대를 경과해가면서 일제는 마침내 한국 기독교의 정통성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모두 일본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조직된 것이 바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입니다. 1943년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파도 조선이라는 이름 앞에 일본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각 교회의 고유한 명칭을 버리고 이른바 교단이라는 일본식 교파명을 가지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제의 탄압과 압력에 맞서지 않고 굴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에는 친일적 교회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YMCA, 주일학교연합회 등은 각각 세계 기구로부터 탈퇴하고 일본에 예속돼 있었죠. 이러한 한국인의 굴종과 일제의 회유, 그리고 강압이 어우러져서 1945년 7월 19일 조선에 있던 모든 교파를 통폐합해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소위 일본 조선 기독교단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이죠. 해방을 불과 3주일 앞둔 때였는데, 물론 석주일 만에 해방이 되면서 일본 조선 기독교단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이자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1945년 7월 19일에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7월 20일에 대통령이 선출됐었는데, 요즘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9년 전인 1967년 7월 19일에 농촌운동에 힘쓰시다가 돌아가신 홍병선 목사님은 일본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 남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20년부터 YMCA 간사로 일하면서 농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덴마크식 농촌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덴마크식 농업학교 협동조합 운동, 농촌사회센터 건립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일제하의 압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어려움도 겪었지만 1945년 해방된 후 홍병선 목사님은 농림부 농림위원, 농협고문, 농업문제연구위원, YMCA 명예회장으로 수고하면서 YMCA 역사 편찬에 힘쓰시다가 1967년 7월 19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7월 23일에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봉사사업을 실천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족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세계 각국의 재해나 긴급사태를 만난 이재민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무료 의료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는 이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2년 7월 24일 독립운동가로 수원 3.1학교 설립자인 이하영 목사님이 수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 현재 수원 종로교회인 보시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1904년에는 이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지내셨죠. 세상을 떠날 때는 종로교회의 소속 목사 신분이었는데요. 수원에 기독교 교육기관인 3.1학교를 세우고 제2대 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3.1이라는 이름은 3.2일체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이하영 목사님은 평양, 진남포, 강릉 여러 곳에서 목회했는데 진남포에서 목회할 때는 진남포 지역의 총책임자로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로 체포돼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그 뒤에도 이하영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을 맺고 지하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펴나갔습니다. 1931년 은퇴한 후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1952년 7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는 조종대 선생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22년 7월 25일 철원지방 3.1운동을 주도했던 조종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철원읍에서 출생해 전덕기 목사님의 가마로 기독교 신자가 됐고 신앙을 통한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철원지방의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함흥 감옥에 수감됐는데 감옥에서 주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했고 담배 생산 작업도 거부하면서 기독교인의 품모를 지키다가 1922년 7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역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이곳이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한 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